0: Bam, bam.
1: Om.
2: 들어? 들어 잘 먹어.
0: 오빠 백금.
2: 꿀로 받친 유보니까 궁안이 뿐 그래.
0: 그래서 오빠.
2: 뿐 사사해. 그래 생뿐 뭐든 깡갱 깡갱.
0: 아름 뭐 오빠 백금. 오빠 너무 무서 생나나꼬.
2: 뭐든 된. 자리니까 가랭가리 빼트로. 사니끼네 블론조 뜬뚜꼬. 뜬 와룽 너뻐 미니마켓 쩍갑 낭기 그리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금 구위 진능이 GRIS 디보초 그리스 마야르마니 코 그부토완 쭈꿉 구나 아키 하피 깡구 녀켄 QR콧 무리 프로세스 트란사크시 다디 깜빵 lan aman.
2: Walah,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 ten.
0: Dudu Bagong.
2: Walah, nggih pun,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 ten.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